0: Welcome back, everybody. We just listened to When You're Gone by Shawn Mendes. This is Weekly Review, where we look into and discuss the programs that went on air at BEFM, and we talk about your feedback on our shows. Here's the lineup for today. First, we've got BEFM This Week with Janice. Today, we're going to cover All-Star English, Morning Wave in Busan, and Sweet Date. Then I'll be back with Inside BEFM to introduce BEFM Kids Club.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Yongo Bangsong. This is Weekly Review, and I'm your host, Dennis Laffey. I'll be back with BEFM This Week with Janice. How did you like the programs on BEFM This Week? Now it's time to comment in these segments and listen to your opinions. This is BEFM This Week, Part 1, and our broadcasting evaluator, Janice, has joined me in the studio to share all these stories with you.
1: Howdy, howdy, howdy.
0: Hello, welcome back.
1: Hello, hello.
0: Are you surviving all the pollen and everything?
1: No.
0: No?
1: Not really.
0: Yeah, I was hoping it would be a little better by now, but it's still pretty
1: heavy.
0: Yes, the air quality is not the best. All right, we should probably get down to business. If you don't know, Janice is the official evaluator for BEFM. She listens to our programs throughout the week, and then she collects feedback, comments, questions, criticisms, and etc. that we've got from our listeners, and we discuss all that right here. Today, let's start off. Let's listen to a clip from All-Star English with DJ Minsu.
2: Welcome.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어. 매너부터 배운다.
3: 매너스 메이커 시글.
2: 상황별 영어도 챙긴다.
3: 시추션 잉글리시 줍줍.
2: 글로벌 감각은 필수.
3: 글로벌 재즈 필수.
2: 문화 이해도 풀 세팅.
3: 컬처 디피컬트.
2: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아주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3: 어, 잘 받는 거 맞겠지, 미지근데.
2: 잘 받아요. 자, 그럼 Let's get it.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3: 부릉 부릉 부릉 나랑 드라이브 갈래.
2: 면허 먼저 보여줘요.
3: 아, 아무튼 모르겠고 20살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딱이라고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아, 저희 아시다시피 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Especially with new traffic rules like right turns and pedestrian zones. If you don't keep up, it's easy to get fined. 이게 새로운 교통 법규도 계속 바뀌니까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벌금 내기 딱 쉽죠, 그렇죠?
3: 진짜 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면허 따기는 일종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2: 오.
3: 사실 우리가 컴퓨터로 치는 이 필기 시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2: 네.
3: 다른 언어로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민 선배?
2: 저도 여기 와서 영어로 시험 쳤어요.
3: 오 마이 갓!
2: 네. 그 남구에 있는 그 시험장 그 거기서
3: 오!
2: 네, 그 written test, 이 필기 시험 영어로 쳤어요, 저는.
3: 오, 만약에 그냥 한국 학생 중에서
2: 네.
3: 영어로 시험 치면은 약간 영어 듣기 평가 플러스 운전면허 시험 치는 그런 느낌이겠다.
2: 근데 다행히 저는 한국으로 올 때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I had a California driver's license.
3: 오!
2: 그래서 미국 면허증을 들고 있어서 그거는 시험장 들고 가니까 they exchanged it, but they said I only had to take the written test. 필기 시험만 치면 바로 한국 라이센스 준다고 했거든요.
3: 운전의 경험이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법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하니까.
3: 그치.
2: 네.
3: 이제 좀 더 이제 필기만 치면은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2: 맞습니다.
3: 오, 그럼 여기서 상식 문제. 민점에서 퀴즈 나갑니다.
2: 오, 저한테 퀴즈 준다고요?
3: 오케이, 집중. 자, 한국에서
2: 빠밤도 아니었는데.
3: 운전면허 자, 필기 시험 몇 개의 다른 언어로 볼 수 있을까요? 자, 1번 오. A 한 개.
2: 아니야.
3: 한국 이제 이제 한국어 빼고
2: 한국어 빼고.
3: 외국어만.
2: 네.
3: A 한 개, B 세 개, C 세 C 다섯 개. 정답은요?
2: 자, A 한 개, B 세 개, C 다섯 개. 자, 일단 한국어 빼고.
3: 한국어 빼고.
2: 그쵸. 그러니까
3: 영어만 되면 한계.
2: 그쵸, 영어만 되면 한계네.
3: 그쵸.
2: 근데 저는 한계, 영어보단 더 많을 것 같은데. 뭐냐면 부산 아주 다이나믹 하잖아요.
3: 아, 그쵸.
2: 좀 옛날 그거 소개니 한데. 네, we have so many, you know, foreign residents and, you know, wanting to get their licenses, driver's license here in Korea. So three is too little, I think. 한국어 빼고 외국어 세 개만? No. 그래서 저는 C, 5 가겠습니다.
0: That was a clip from All Star English with DJ Minsoo. You can listen to All Star English Monday through Friday from 6:08 until 8 p.m.
1: Sonungmin, BTS, Boogie, let's go!
0: Yes.
1: The day's topic was about taking the driver's license test in English.
0: Right.
1: Very exciting.
0: It is, yeah.
1: I got it when I was 16.
0: Oh, right.
1: Right on my birthday.
0: Oh, really?
1: Yes.
0: Yeah.
1: And I had to drive for 5 hours.
0: Oh, to get it?
1: No, after, after getting my test, because
0: yes.
1: My dad took me up on the mountain.
0: Oh, really?
1: Yeah, he goes, this is how 해병대 do it. Because my dad's 해병대, Marine Corps.
0: Yeah.
1: And Minsoo shared his own experience, which was useful and relatable. And the quiz was...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Wanna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have taken over that seem to perhaps be more hard line than those that they replace.
1: 이란 안에는 많은 파벌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가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시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이 지난 한 달 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런 이유로 일상적인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지 않고 승인만 내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초기 공격에서 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사망한 지금 새로운 지도자들은 기존보다 더 강경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요 단어 알아볼게요. Faction, spelling F-A-C-T-I-O-N입니다. 정치의 정파, 당파라는 의미인데요. 전문가의 예시를 보면 There are a lot of factions and they leak that they're the critical faction in control. 이란에는 많은 당파가 있으며 본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파벌이라고 말을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무슨 세력, 무슨 파, the pro-so and so faction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다음 표현은 sign off인데요. 결제하다, 승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서류 결제를 받을 때 결정권자의 사인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Day-to-day decisions are not coming from the supreme leader, although he may sign off. 이 문장에서 최고 지도자는 일상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단순히 결제만 하는 정도다 라는 의미죠. 네, 지금까지 미국이란 협상 상황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조만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interview.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 거의 초여름으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봄맞이 대청소 하셨을 텐데요. 이 대청소, 위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인터뷰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The expert is Dr. Mary Dozier,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청소가 단순히 청결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 Quite a bit of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s that there's a really big link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nd your clutter level. So both folks who declutter tend to then have a decrease in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And also sometimes when you're feeling depressed, it can lead to increasing your clutter. So if you're feeling, say, like so depressed that you're struggling with basic tasks, like even maybe taking a shower becomes really hard. And so we really see this big relationship between our mental health and clutter. Both that mental health problems can lead to worse clutter and that working on your clutter can then make your mental health better. When you have less clutter in your space, whether it's physical clutter or all those emails taking up your inbox, that when you're able to pare that down, it's easier for you to then make decisions. It's easier to see what you need to be prioritizing. But once it starts to pare down, it's easier to go back and to tackle again.
1: 전문가에 따르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과 어지럽힌 잡동사니 사이에 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면 불안이 해소되고 반대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정리 같은 기본적인 일이 힘들어서 이런 잡동사니가 늘어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 공간,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든 이메일 같은 가상의 공간이든 이 공간이 정리가 되면 결정, 우선순위 정리가 더 쉬워지고 또 나중에 점점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With that in mind,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Pare something down. 조금씩 줄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pare, spelling은 P-A-R-E입니다. 거대한 삭감보다는 약간씩 조금씩 줄이는 뉘앙스인데요. 예시를 보면 When you pare down your clutter, it becomes easier to tackle again.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다 이런 의미죠. 과일 깎는 작은 과도도 그래서 paring knife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요. tackle, 축구 등에서 태클 걸다, 스포츠가 아닌 맥락에서는 문제를 다루다, 정면으로 맞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예문은 once it's pared down, it's easier to go down and tackle.

0: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 다루려고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물건에 감정적 애착을 두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Let's find out more.
1: One of the misconceptions out there is that attachments to objects is bad. In fact, it's very normal, right? When you think about like small children immediately make attachments to like a stuffed animal or a teddy bear. But oftentimes these items can bring us comfort. And they also, items remind us of loved ones, right? That we often hold on to things of that maybe were given to us or remind us of people who aren't with us anymore. And then items also give us our sense of identity, right? The things about like choosing what you wear or the teacup that you have in your space. And so I think so often when we think about getting rid of items, we start to think about, well, what does getting rid of this item mean about me and my identity? And so I think sometimes people can get caught up in that sense of, okay, if I get rid of this this book that my grandfather gave me, am I getting rid of part of that memory? So I think it can be difficult to disentangle kind of the memories and the emotions from just the objects themselves.
0: 물건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인형에 애착을 가지고 어떤 물건들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 추억 같은 것들을 상기시켜주기도 하죠. 또 다른 물건들은 우리 자아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럼 나의 일부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과 물건들의 관계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가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Be caught up in something. 무엇에 휩쓸린, 몰두한, 휘말린이란 의미입니다. 예시로는요. Some people get caught up in this idea of if I get rid of this, am I getting rid of the memory? Caught up in this idea. 뜻은 이 생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물건을 버리면 추억도 버리는 걸까? 라는 생각에 휩쓸린다 라는 뜻이고요. The firefighters had to rescue the people who got caught up in the storm. 물리적으로 폭풍우나 사고 등에 휩쓸린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단어는 disentangle 인데요. 뜻은 구분하다, 풀다 입니다. Tangled, 헝클어진, 복잡한인데요. 영화 라푼젤의 영어 제목이 Tangled이죠. It's hard to disentangle our emotions from these objects. 우리의 감정과 물건을 구분하기 힘들다. 또한 I'm trying to disentangle myself from all the workplace drama. 직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 정도의 의역 가능합니다. So, have you already done your spring cleaning or have you been putting it off? Like myself, if you fall in the second camp, I hope this interview helped. Let's take a song break. It's Saturn by Caesar.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12 o'clock.

0: Japan, Busan, your Bonz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1 o'clock.
8: Welcome back to Sweet Dat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1: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0: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1: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2: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6:00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사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9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This is for all my ladies who don't get hyped enough.
5: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This is For by Twic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am.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3: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2: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3: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 And last of all, get plenty of water. Keep up to date on weather forecasts for the latest yellow dust information.
4: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방송.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onghap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